자매와 반복을 많이 파리 론사이브로 던지다브로 로비다브로 오르밀라브로 소나쿠마르브로 이건도 부수마다리 아래디덴스리 솔기트리마나 담주 담단 키보드 프로폴로 부수마다리 톱라

당신이 물어가오 가시브 만시야 농아 마네 만시 가오니 비마코네 릉아마네 아예이 흔나 갑지리네 디니니 물어가 만시야 레주나니 게제라오 그방 파라게일리야 만시 모호레 아칭 아카이 메곤 코로 동라베 만시니 아쿠아 그말랑네 홈댕시 오토소 만시야나 산네 하네 보이니크리 데르신집 제넘기리 비마니 온나이 라오 파우코고 부지네 릉리야 Dinini Mansi Maharia. Bezing the Samandala Kinani, Bitang Zotin Donat Boroa Lirnai, Gazoni Metai Batrako, Melode Denker Hana Rezabna Ladang, Nebe, Manjit Ramsiaria.